0: 입으로 적고 입으로 한고 잡아라 카스카스 투 물들리고 물게 받지 엔스케고 아바치
1: Let's do it, let's do it, let's do it, 아다다